0: 뭐 드릴까요?
1: 오렌지 주스 있어요?
0: 아니요, 없어요.
1: 레몬차 있어요?
0: 레몬차 없어요.
1: 그래요? 그럼 아메리카노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0: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뭐 드릴까요?
1: 오렌지 주스 있어요?
0: 아니요, 없어요.
1: 레몬차 있어요?
0: 레몬차 없어요.
1: 그래요? 그럼 아메리카노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0: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감사합니다.
2: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드릴까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진하게 해 주세요. 진하게 해 주세요. 진하게 해 주세요. 진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0: 뭐 드릴까요?
1: 오렌지 주스 있어요?
0: 아니요, 없어요.
1: 레몬차 있어요?
0: 레몬차 없어요.
1: 그래요? 그럼 아메리카노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0: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뭐 드릴까요?
1: 오렌지 주스 있어요?

0: 아니요, 없어요.
1: 레몬차 있어요?
0: 레몬차 없어요.
1: 그래요? 그럼 아메리카노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0: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감사합니다.
2: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뭐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진하게 해 주세요. 진하게 해 주세요. 진하게 해 주세요. 진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0: 날씨가 더워요. 에어컨을 좀 켜세요.
1: 네.
0: 고마워요. 어디에 가요?
1: 백화점에 가요.
0: 백화점에 왜 가요?
1: 한국어 책 사러 가요.
0: 비가 와요. 우산을 준비하세요.
1: 네, 알겠어요.
0: 시원하다. 날씨가 더워요. 에어컨을 좀 켜세요.
1: 네.
0: 고마워요. 어디에 가요?
1: 백화점에 가요.
0: 백화점에 왜 가요?
1: 한국어 책 사러 가요.
0: 비가 와요. 우산을 준비하세요.
1: 네, 알겠어요.
0: 시원하다.
2: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시원해요. 날씨가 시원해요. 날씨가 시원해요. 날씨가 시원해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나빠요. 날씨가 나빠요. 날씨가 나빠요. 날씨가 나빠요. 봄에 날씨가 따뜻해요. 봄에 날씨가 따뜻해요. 봄에 날씨가 따뜻해요. 봄에 날씨가 따뜻해요. 여름에 날씨가 더워요. 여름에 날씨가 더워요. 여름에 날씨가 더워요. 여름에 날씨가 더워요. 가을에 날씨가 시원해요. 가을에 날씨가 시원해요. 가을에 날씨가 시원해요. 가을에 날씨가 시원해요. 겨울에 날씨가 추워요. 겨울에 날씨가 추워요. 겨울에 날씨

0: 뭐 드릴까요?
1: 오렌지 주스 있어요?
0: 아니요, 없어요.
1: 레몬차 있어요?
0: 레몬차 없어요.
1: 그래요? 그럼 아메리카노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아메리카노 한

0: 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 주세요.
1: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뭐 드릴까요?
0: 오렌지 주스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레몬차 있어요?
1: 레몬차 없어요.
0: 그래요? 그럼 아메리카노 있어요?
1: 네, 있어요.
0: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 주세요.
1: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0: 감사합니다.
2: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찬 걸로 주세요. 뭐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어디나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진하게 해 주세요. 진하게 해 주세요. 진하게 해 주세요. 진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연하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 안 달게 해 주세요.